0: 내야 잡았어 와부서가 신나는 너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부서가 로열 라디오 온디 고마워요
1: Ele cumpre a dica e